강강래 뜻나 어 펑나 폭비 잡아 폭슬 흐위 잡아 흐슬 토리스 지위 잡아 뜻이오느라 띵도 정그 다크 치우송와 거르드근데 아 친다트모와 그 담자스 뎅긴다지 언제 다크 치치르드나와 거르드근데 친다글람니데 흐르기지다지 뜸모 흐르지그나 치르드나 르드그 흐시가 그 얌천젠즈그레스 띵메세그 스디 동아테르완데 지마티움엄츠르체지 아는 그 다지 셰코노 그치르나 세멜마 뜸모 그치르드나와 거라진체 뜸모스가 스다스그노 디그치와 그 아주 첨부 응츠르흐데니 아 랑진짱리 뜸모 그치르드나 사르튼그 아주 키 샘들아 뜸모 그치르드나 냥인 그 동안데 때르트노데다 때티나라 치르나 엄츠르치가 얌첸든데 아츠히비스 셰부띵앙가 거레이스그노 어 얌첸쟁 그치르드나 아니 인데다브라스 얌첸쟁 그치르드나 아니 츠른데다브 치르드나 찔르 키노거 직등 그 셰프스레즈나 창와라 창와 첸부 띵앙치르나 흔뜨 응고레이비니즈그레스 치드레드나 게스 치르나 직등 지 셰프 창와게스 아니 인든다다스 일든다스 아 띠그 치르드나 그 샤완 든다 치르드나 마트나 다 치르드나 라마겐 달링공이 치르드나 르드긴 오지 마레스 땡이 얌첸 메치게스 지우 초라이 치르즈나 초타비 지우 담발라이 치르즈나 웨멜 스다세는 즈크 치르즈나 이라냥인 제동아 터트비지 마레즈 데나데시즈나 염차리 치르즈나 니 츤든데 와트키비 니튼 치시 에포 창아 데용 치르즈나 안화 조비 치르즈나 니스 이샹으로 카즈레스 군음 난든데레 단데니 냥이 그 아쟁인즈 덴비 칸통 뜨디오가 게니 치르즈나 덴바 칸통 그즈스 코이탄데 월거 뜨다 치르즈나 마디즈 데나 마디비즈 진지 젠디 ᱛᱟᱱᱪᱩ ᱞᱚᱱᱫᱚ ᱵᱮᱭᱩᱥᱮ ᱪᱟᱸᱡᱤᱭᱟ ᱛᱟᱱᱪᱩ ᱜᱮ ᱪᱮᱨᱥᱚᱱ ᱞᱚᱱᱫᱚ ᱠᱮᱥᱮ ᱠᱚᱭᱛᱟᱱ ᱡᱟᱜᱟ ᱛᱮᱱᱟ ᱭᱟᱱ ᱪᱮᱨᱮᱫᱱᱟ ᱚᱣᱟᱨᱜᱟᱱ ᱫᱮᱨᱟ ᱟᱛᱤᱛᱟᱱ ᱛᱮᱱᱟ ᱪᱮᱨᱮᱫᱱᱟ ᱫᱤᱵᱤᱡ ᱪᱮᱱᱡᱤ ᱡᱮᱱ ᱛᱮᱡᱤᱨ ᱱᱤᱜᱟᱡ ᱜᱮ ᱡᱮᱱᱡᱮ ᱨᱤ ᱴᱤᱢᱵᱤ ᱠᱤᱫᱤᱱ ᱛᱮᱥ ᱤᱠᱤ ᱧᱟᱢ ᱵᱟᱥᱮ ᱪᱟᱸᱜᱟᱢᱮ ᱛᱮᱜᱩᱜᱟ ᱥᱢᱵᱟᱨᱟ ᱡᱚᱣᱟᱱᱤ ᱪᱮᱨᱮᱫᱱᱟ ᱨᱟᱱᱡᱤᱱ ᱡᱚᱭᱯᱤ ᱡᱮᱝᱜᱟᱱᱟᱱ ᱫᱮᱥ ᱪᱤ ᱟᱨᱤ ᱨᱟᱱᱡᱤᱱ ᱡᱚᱯᱟᱨᱮ ᱪᱤ ᱪᱮᱨᱮᱫᱱᱟ ᱥᱮᱣᱟ ᱨᱟᱱᱡᱤᱱ ᱡᱚᱯᱟᱨᱮ ᱛᱤ ᱴᱚᱱᱤ ᱪᱮᱨᱮᱫᱱᱟ ᱢᱟᱝᱨᱤ ᱯᱨᱤᱪᱤ ᱨᱟᱱᱥᱤᱜ ᱛᱤ ᱛᱮᱜᱩᱜᱟ Munga Ramo to the Monkey Chitin Aramu is the Quaitanzi. They natured in the Adi is in Gigendi. A new I natured in the Anua, Samba, Jiva and the two Ranjinjo Pigendi. Two times it in the Monsir Pishungi Genti, the other. Ramin Dali, Guai, Arthur Yamsin Chivati is going to get his own children. Yamsin and Dutch Kiwi, she put in Korea is going to get Pishungi Jangan on it in the Monsir Pishungu Agendi. The new Chi Tonsin and Yashi. 단신은 이와는 나요 총총스가 스무거 젠성 그 치르드나 하타마미 비슬 아니와이나 치르드나 겨우라마나라 단드위 치르드나 쭉쭉이 코르 아 선바이나 치르드나 진 젠성 단 겨우라마나니 그 치르드나 삼바 진튼 쇼이 코르 너무 그 스무거 진은 그 동위나 치르드나 트르는 이비 라우네스 테친이양 지크르니스 안녕라 제무젠식이나 탑강기네 쉐버지 해서군 괜지 디나든 치즈레드나 어 사트르나 요노고 치즈나 라다이나 근데 치즈나 그게 트첨부 첨부도 요나라 탑등 진치르 드마고고니스 림바진트 다무이니 치즈나 아 니지그정 고정브르 니와즈레스 아 뜨와크 좀 카사모레스 원정 치즈나 다등 힌트 치즈나 트니나 다우노 드타비 치즈나 아 안녕라 지무전식이나 지그치레드나 철득득이니 이런 게 치레드나 안녕을 상해 안드다베 치레드나 라운드다 다치레드나 전터지 말이지 후인적이나 치레드나 니즈크 안녕근은 아치 지무전즈나 메그 망근관주다 어 이런 거 안녕근은 아치레드나 니식 송나 아세지르 아 공초그 치레드나 시르든 그 메시진데 치레드나 식바이나시 다 탑강게 치레드나 때 아 시긴지기지 니드 치레드나 소 탑강 나오네시 소 탑메그 지그노 Tenuk Chungu, oh, Joe Ramanas. Teacherisna da Sada Orson, Sada Orsona, and the Chirisna Gumbo, and Jinchi Chirisna Radashkano, Tisha Chirisna, Quatris. Teacherisna sat hungry Chirisna Rose Marto, Tinigro Maris. Tena, Chi Rada, Teacherisna, Jomju Samuris. Tarta Chirisna, Kin, the Nata Chirisna, Nyon Masa, a Kugachirna, Nyon the Stores, had Yunus Ratisna, a Rungachirisna, Pin, Bali, Segundaris. On Balin de Yena, Tachirisna, Anuma Shirisna, Tati, Balin de Chirisna, when you get to Adam, Tinig Chirna, own de Tuada, Ashginita Chirna, when you get Amui, Tachirna, Chido, Sadachu Chirna, Chumkin, Tachirna, Haraparguis, Gunu.

그거 뜬나 두셔지네 또 머리. 너니 냥이 거제나 치르즈나. 그거 동우 치르즈나. 아 트릉니비 여러우 뜨지우까 아리랑진 줘 비젠지. 너니 오나 치르즈나. 트친니안 지크르니 뜨지우가. 어 뜨치르즈나 연드나진 줘 비젠지. 어 선바라 조안이가 치르나 디죽게젠지. 아닝라 제무젠 시그나 탑근긴 시버지스. 그거 조샤가 뜨는 오마 치즈래 뜨나 어 특히나 어느 그 로운 듯다 치즈나 인기는 좀가 가그스고노 디거 조샤가 뜨는 게 있어 디당에 뜨는 오마 때 디당스가 디당는 거 좀 그 회가 군에 딴지 회 군에 딴한 디냐 치즈나 디주지 젠트 젠지 어 뜨니 니와이나 치즈나 영미 동으로 방화이 장도 또 친데 좀 샤스 쇼리 제와니 바니스 어떻게 소름이 좀 빼놓으시고 고튼 치즈래 뜨나 어, 지그 좋은 전상 세군은 지금 하영 아, 저우 라마나라 치즈나 뜸데 메즈스. 뜸거 메즈스나. 동어를 세군은 토마니 뜻 군고 세군은 군고 치즈나 방화이스. 왕마나 요노. 아, 다 치즈나 튼이나 요노 치라치라. 아는 그 치즈나 왕나 요노 그 치즈나 정주 세군은 지자. 어, 뜨친지 어질. 아, 정근 조이 치즈나 뜨친지 거저. 흑톱 첸분데 치즈나. 고좀 버시야스. 네 오니가 그 엄마시와 그 도와다스 쇼글리 제와 니파네스 어때치르나 쇼글리 제와 동오레 쇼글리 제와 니와 오니가 치르나 아직 모두고 아 일라송 치르나 영어송 그다등 탐리 있으나 그다 쇼글리 치르나 그다음 브르제비 샤와 니파이나 강레트나 다 치르나 스다스라 추조레스 아 스다 시코라치나 추용조레스 다다 치르나 다 진전선 아득거스 솔무원고고 조펜타브레스 다 하정 치르나 릴하모레스 그노 에 나한테 Tani nyangi kajin shena changdu tob chin sikunu ndu chirizna bibi zik chanda. Tani ona chirizna chobin sikunu ke chirizna nyeyi khiri. Chuma thamchi chirizna rangin jopi chanji. Tima tseka chirizna changdu tob chin dhe zhom shiazi. Kini yang chirizna dijuk kajanzi thandang tha. Tse sikunu re tazna o aranga bali. Aranga dhawu chirizna bali ndu chirizna changdu tob chin gu chirizna huite langdang. Onjang chirizna. 오니가 쳤나 말린데 좀 하던지 메가 정도 또 챈데 좀 어딜 치르드나 그 친구들 흑톱 챈 보던 데 반데 좀 버셔 하듯이 시원데 띠노 좀 그 그나 디죠 그 차양데 그 뜻이지 되니 선바인 지나시지 아 조 라마나라 치르드나 진 렌선 이게 치치가 치르드나 갑다이 쳤다 근데 그 치그 치그셰 비 치르드나 삼반데 신 신청하라 어 텔레스크 아니우가 띠니 삼비 조너스 디테 쇼마 마브르 통스 그노 겐데 어 티트르 치즈나 어 치인 렌자라 조우라 마나니 그스 지그 쪽 시크 이 쪽어 아 니게 치즈나 담짠데데 크니게 치즈나 아 킬랑데 땅스 크니게 치즈나 아 지그 쪽 시크 셰 비스 삼바 그 치우드니가 드지리 제브 시간 리 송즈 제브 시간 리 제 송에 치즈나 다 아 난루 드 피치즈나 그득히 리그 세지리 아 다 치즈나 아기와 그 리트 하라 빵탄 티어 독슈그나 치나 그득바라 어 어디게리 다치르즈나 샘친치 흑숙죠 바 지금은 니글린데 시기지르시 니글린디가 거득괴리가 어쳐나 숑어 마완 디나다 통통송지 아 초니가 치르즈나 리체스 온 다치르즈나 아 겐거 조 라마나 치르즈나 발리슬 저 초치르즈나 와크 진렌즈 흑숙고랑 치르즈나 라마나라 치르즈나 쭉시데 땅 치르즈나 스다스라 쭉용죠 촌나야 치르즈나 막은 흑지고가 디노 정거 다치르즈나 샘친 그 치르즈나 흑숙죠 비스 아 너무 치르나 거득히리 그 치르나 숑어 마와 디나다 치르나 지리브 총도 요새고는 근육이 치르나 삼바게 저우데 이제 찌든 리데 땅이 어떻다비 거득히리 그 치르나 숑어 마와 디나다 치르나 송송지 다 그냥 삼바 찌든 텐 송송지고는 나한테들이 너니 삼비 저우데 마디비 그 쟁게 쟁지고까 리데 숑어 마브르 송송지고는 근데 숑어스고는 게 치르나 휘레 언젠가에 회진 메크 회진 쇼는 이제 거래했잖아 아득끼리 지셔고래 너네 친다 회진 안에서 엄마한테 배당지 배당을 그 정게 치르나 오치는 안녕도 그거노 비이 치르나 지 괜찮고노 니가 쟁게 되고게 대이나 섬신 치슨 바 리 치슨 바리 슈니 오치 리 집지 바 섬신 주주 하시 니 너네 주 치르나 저우라 아마나 그 렌선 그 치르나 답다 라다 아, 지금 말린데 치르나 나그 세누고 걸지. 데라 돈비 치르나 나스 이거 돈신 체즈 그 비죠 그. 지금 네가 치르나 체즈들 다 비 걸. 또 동어리. 니와이네 치르나 라마나 그
아, 지인이가 다치르드나 와 그 첼메라 그니가 치르드나 와 그 또 그 차니나 죽고 아, 담다기 차니나 죽고 정마 치르드나 첼메라 다치치 치르드나 니 마스나 나 강아지지 마 히비코르 선바이나 치르드나 렌성그 라마나 치르드나 청진이 치르드나 라마나 무차비 히비코르 지와이나 치르드나 디 신인 치르드나 다 요 라마나 그 스트림 발리 세는 거 그거 너무 그 비죠 그 디는 그 동우의 나나양 치르드나 나한테는 너무 그 스무가 나한테는 동아 동우이나 치르드나 지니가 팬슨 키티 다 비슬스 그노 겐디 아니와이나 치르드나 디니가 탑디스 어디츠지 넉슬럭 저르 당상 남카르 바스 그노데 선바이나 치르드나 디니가 리그 응우치 치르드나 체진들을 저리 치르드나 고 너무 그 스무 이렇게 나나 동우간에 신진 지금 안진 데니스 돈도 어려우 좀 돌리진 판슨 치대 다 발리 즈미 도브르 내가 신스 군도 겐지 디 고든 시절에 세지나 어 드니다 치르드나 저우 라마나라스 진 렌선 이거 치르드나 아 다시 쭉 찍게 주고 치르드나 삼바 찍든 튼송스가 찍든 튼 제송이 어 디 신은 가영 치르드나 진 발리던 렌선 이가 아, 제프치가 용어됐던 거 영어 치르진 나와 그 그냥 제스라 마음트나 쏘꾸느라 디체스마다 치르진 나 어 그냥 영 얼그 치르진 나 탑고 그치 탑구나 치르진 나 디가 안쓰지 답을 나 아, 흐뚜뚱 다이시앙치 아, 흔트 치르진 난 유키스 신지스 국가 신세군의 게 흐우그냐네 아, 흐우 탐치 그 지우라 다우치 신지 제자세 군의 신지 제자에나 치르진 난 지금 아메까 다크 키치르드나 트진드니가 지그마탄 담비 신지 제자 타브레스 다치르드나 흐뚜브 힌트 데니 그즘치 힌트 치니 아 니그이 치르드나 냠탄 데니 아 너무 치르드나 소치크니레스 오 소치크드니가 아즈제 긍레드드나 트진 렌장탄 발리니가레스 데니가 치르드나 다크 타비 치르드나 응츠드지 타브레드나 흐뚜운두스고노 흐뚜아인두아네 치르드나 루라 아 흐뚜운두 치르드나 드그드트 드그드트 타브레스 드그드 타브그 치르드나 그치 로우 파르치 치르드나 가다다한테 치르드나 좀브시에 비카데 다 하루라 치르드나 파르 볼라 치르드나 담트 칠리 아 이렇게 하나 송 거송이 치르드나 치다 치르드나 그사이던가 뜨빈데 세지르 아 돈주 드그치나 어득 치르드나 파르 비 가다운데 치르드나 좀브르도 비 치나 파르 볼라 치르드나 담듬트 치니 치르드나 그서브시에 바 뜨빈데 세지 팬슨 치데스 드니가요 치르드나 어 돈도 그치나 그러고 좀 봐진데 반센트나 칠리 됐던 거다 지는 답고 그치 다고노 디그 치르드나 다 사지 전부 니 더다 치르드나 다 그거나 르그라니 치르드나 아 그거나 어떤 치르드나 르그데미니 치르스 뭐다 치르드나 즈마스 그노 사지라 사지 그 치르드나 아니 응원들라 아 사지 그 치첸들라 사지 그 아니 그 틀린들라 다 치르드나 내와신 아 다 치르드나 그 사지 소리 치르드나 탕체 그리기 좋고 그노 나던데 다 너희가 치르든 다 흑식식이가 치르든 땀도 칠리 됐던 땀부인이 칠리 치르든 다와 그 그니가 그냥네 딱 치르든 다 치르든 흑식식이가 아까 치르든 아 구그지 구구노 찌가 치르든 흑식든 또 가고 아 근데 블그도 메는 거 치르든 나와 그 크루드 가기다 치르든 사지 전부고 치르든 나 턴데라 치르든 나와 그 그게 탕 체크리다 내가 치르든 응은아 메비신 나 내가 신다 그거 난 된대야 너희 내가 그젠 쉬었지 내가 제나 치르나 그만 아마 선부 치르나 회진은 안 치르나 치회리 아 돈주고 치르나 로우 좀 받아서 어 지 치르나 렌장탄 발리니가 치르나 흑치치가 치르나 좀도 비 치르나 아 드니가 치르나 회진다 회니야라 디던 자주 드니가 총치 강래 되나 어 팬슨 치티 탑스 그노 깨 치르나 드니가 총치리 돈주고 로우 좀디 다 소용 치르나 팬슨 치티 타바리 어 신지기 치르드나 니그마 젠트니가 영 치르드나 다급 그 가운데 펜슨 쳇디 타바 네 그니가 총치리 아비진는 세고는 깨 치르드나 총화세 시거라리 데나 치르드나 회진근안의 동호 치회 세고는더라 즈미 토르르 내와신 지우까 즈미 토르르 내와신 세고는 깨 치르드나 땅 인증 그 젠그 치르드나 와그 아 진리게 세지르 그게 아 땅 인증 그 젠 아 그 전일 용스 통화지 말자 언제 치르든다 등 인증가 쟁기 치르든다 자연은 안 되게 그래서 그노 에들이 너니 아니와라 아니와이나 드습지 늑슬 흑저울 당상 남카르 바스 그노들 늑슬 창위 초득네스 가득지 고급 토브르지르스
kanshilin zimaan dardin maas. Ta kena chirizina, sichon kharmaa nungni chirizina ngitsib yoyi pkhna chilziyo ka. Kengu angil sikunu ke chirizina nortiri, ignoriti. Kena chirizina ditsib sikunu. Ra datuk daashim chagdi laji aditri. Ke ra ngatuk ngashim chagdi laji angil maari. Ditsib yoyi pkhna chilz. Thawi juyennin zamlung miis. Tsukhi ditsuk yinshi sem sikunu kenji. Kutin chizire tizina, tizin yi chirizina waku tawi. Chikchikla chirizina pansin, chirizina tamshang, chiti chirizina zangguga. Zanggu nun diga chirizina, ikdin maalayang chirizina, angarimepi chirizina ngayawahtir tawmi. Tamo ziriz. Tanya chirizina keni, kungara chirizina, lakdami nungu diga chirizina, gudin tsukh diga tizi jiri. Gudin tsukh diga chizgay tanzgay tizina, kaniga taku nunguzi, kora korigita nasi, niwi korigita na jiyo nunguzi. Anguushin la jingwi chirizina langtsu jengi naqtsikki chirizina changwaayi na chukhi. Yangna chirizina naqtsikki tsukhtiku. Khishigu chirizina tukhuyi chi danugu naqga chirizina juyankhan gulaadzi jin. Yangna chirizina qadichi kukub toba. Qadichi kukub toba jirizina da chirizina qadu gukangiji chukhuz. Anguanchi chirizina kichu tamchi anguushin la jingwi chirizina langtsu gadaqni chanji. Qabindilata chirizina chiyini chirizina pansin. Tantantu chirizina chichang tabi chirizina, hkanglaka chirizina, hzibi qadu digi da chirizina, kichin gora, jionkhang tamchi kong gora da chirizina, duu wawi da chirizina, da waka kandu xioogi tanga zhigo zhigo. Tantantu chirizina. Tani chirizina, anguushan tangwi gansai da, gansai na namkari. Ndugu anguushan chirizina, kandu khintu tangwi isi. Gansil namkha gu ayang dayang chirizina chi tabari zina zima tabari. Zima ta tabari ta chirizina kirga chirizina mara di daytanga. Anig mara chirizina chi chire del daytanga. Jigitin mayila chik tari taso magina ta chirizina chi sukchik geniga ta chirizina wakakchik chiga dambu ili chili taku gaj. Dayana chirizina digu gayungu gu chirizina jikwan day. Kanyigi tamtika jikwanu gu chirizina gayungu gu chirizina wakak. Njikhaa tigitaa chirna yil qirabda chirna khichiksung zisi. Kenyiga kemuzga waka chirna taa kenyiga chikchik soo chirazun. Kemuzga chirna khoo uunigitaa kenyaa chirna pansanga khusuk chukurigu gizi. Tih taabi qayngugan njikhaa tigitaa chirna kwaayang zima, namkaagin zima tigitaa chirna yil yang chirna khichikajig dan zisi. Khichikajig dana taa sem chikhsung ziga yil chikhsung lugu chunga chirna namkaag liyunda, namki zima ga chirna liyunda yang chirna Takshigin dararayi gugus. Chigi chirizina dararayi gugus. Dararayi chirizina tiga chizgi tanzigizina o tiniga shkanglik chirizina xizimnugu ordu tigiz. Tsimaga chirizina yuwa. Gdichi tsimaga chirizina yuwa tuhu chirizina xigdina sejiri. Ta karuga chirizina chelsiang sigunu, chelsigunu ke chirizina bewa, yipa, gapa gudanagra. Tisunga jay daytangada chirizina vikkami chirizina dao gugus. Namkazura chirizina waka khpaakungwa vikkami chirizina gala chame hun torsongzi gisigunu dari. Tani chirizina hawi juayna yatiyo ka donkam tanga zginkam gisi jirim. Ucho kam hasimu ka donkam ma zginkam ma zgmi jikam sigunu. Kam hasimga nangi chirizina donkam tanga zginkam gisi jirim. Kamtana niwi chirizina thayi isi vi juayna tanga juayna ma thamchi gisi. Mugin zamlung chenpu chirizina ta nyegi tsikisongzigo. Nyegi tsikisongmina cheche tira. Kena chirizina tirpa ga tsukhundita chirizina namkhande chirizina yara langlongta chikgu gizi. Ta wakin zamlungda nyegi tsikisongda chizigiji tizi. Ta samjura ta kichijila chirizina gadigngeku chirizina nyange digita chirizina gadungu gizi. Adungu nimbise, shinche ta ucho chirizina atan zamlung tizi chirizina ta mga temu taasara chirizina riwaga yichang sata chirizina yuchimare tizi tashigi nyange kukizino nandandira dani nyange qadiyan shiyochi dani kunga tongura chirizina niwa niga yuande nandjo pijanri sambaga nana chirizina gansil nzima tizi yuka gansil ke chirizina nzima gizik sikwa tanzi warga chirizina tigda adi tanzi dana adi vizik chanji yijanri Dani chirizina kanshilin zeymaan dardin maa. Adisubi ovi pkhinaa chalizigo ka. Ke chirizina kenyiga tsikkan kenyiga donbis. Kharvi chirizina zewaala jari yuandangi janri. Adisubi yuwaa tazi yung kenyi chirizina adichi tsimaaga yuwaa tazi. Adisubi ke chirizina yuvizgi sikwa tanzi ka. Di varga tigdayaan chirizina adi tanzi. Dena chirizina adi vizgi janji janji janji. Ngawara tukwaniga chirizina sandin raftukka janri. Thawa joyanan zamlang misi. Tsukhi tetsukhi inshi semsi gunu ke
sem jigunuke raptuk seshe kedare tena chinda semdin raptuk

자치 덴비 냥쿤 쪽부남바 다양 디초가 흥게 데릉게 렌첸데 똥첨드니 쪽 레첸디 좀직바 반디 초땅 좀증 간커바 체릉 자히 스타클바 시글루 제초 스타클바 아응적 체릉 땅 소는 마렌치네 니긴 다디모

자연 잘음 티카가 공호등 지진 삼카 자카가 와르클람 요슬인데 덴지그리 잘음 티카가 나 고르모등 자카가 와르클람다 영 덴지그리 잘음 티득치기치 살랑당 다 튕거 와르클람듬 요슬인데 영 덴지그리 잘음 티득치기치 그두당 다 튕거 와르클람듬 다나영 람디고산나다 무 중즈묘 가답절이 니비아르니 커츠압든 카믈럽 제나누 사슈그당틀리 니비아랑 앞칭 아스므니 니비아랑 앞칭 아브제땅 틀리 니비아랑 앞칭 가능한 카믈럽 드브제나누 사츠그땅 틀리 니비아랑 앞치 나티카 믈럽 즈브제나누 사츠그 틀리 니비아랑 앞칭 아니카 믈럽 니비아랑 앞치 담반한누 사츠그땅 데다땅 영 달탈람디고 사식수 구사땅 무고카 Jang Jalum Tikchiki Piantang added an Horjanka work, Lamda Yosel, Dangeri. Jalum Tikchiki Yarkatang Tungringo work, Lamdumge. Jalus of Jarasim Chisovjika, Military Jarasim Chisorgan Han was at the tongue. Jalus of Jarasim Chisodinka, Malabs of Jarab Chininan was out, Shotan de Datangang, Tarta Lamda Ligos at Muka. Then Alam Lijuguti Sukalakani, Nitonia Ticker Darangawaga, Senior Sakinimang Gosami, Nitonia Ticker, Dabjinig, Sip.

글람 무슨 찍 뎅거 찬듬 거 알글람 듬 산천남 글람 무슨 찍 제가 멍에 와글람 듬 당대다 등영 람리고 산다 무능슬 종츠메 오가다 제가 전에 된지그래 대한 지금 소 홍보고 예스쿠르 그 제출람 글람 뜨 소소영 된지그래

0: 아릉그 므송라치 빠져진 게큼라 송초브셴 아릉그 세송라치 빠져진 코리글라 송초브셴
1: 치지 셈칠 셰진 바들 나치 도크르 셰시골 에치크 셴템
2: ཉང་ཁུ་ནམ་པ་ ཐང་དེ་ མ་ཚིས་སྟམ་ནང་ཞེས་པི་ཚམ་བེན་ནང་ ཁ་ལམ་ཧང་དབ་ཞིན་ནི ཐོར་གང་དར་ཁང་ཙི་པི་ལོ་ངོ་ཉེར་ཅིག་ཅིབ་པ་དེ་ཅིག་ཞལ
3: ཨར་དབ་ཞིབི་སལང་མེན་ཁུར་བབ་ཚིག་སན་རོང་ཞེམ་ཁན་ཅིན་ཅལ་ལ་ཁན་དམང་ལོ་ངབ་ཅལ་ལ་ཐེབི་གོམིན་ཅན བབ་ཚིག་ཏ་གི་སྟང་དམ་ཅང་ནི་ལམ་ལ་ཅིབ་རགི་པི་ མེན་ཁུར་ཅིན་ཁོར་གམ་རེ་རེ་སྟ་དེ་ ཁི་ལོ་ངོ་ཉེ་ཅིག་གི་ལོ་རད་དེ་ཡིལ་ལང་ཁོར་ སལང་བབ་ཚིག་ཅན་རྒྱ་ཅི་ལི་རི་བ་ནི་ཚོ་པི་པ་སི་ཞབ་ཞིས་དེ་གནི་ཅི་ཅོ་རན་བར ཁོ་མ་ཚེན་ནམ་ལང་གམ་ཚོམ་པང་ཐོ་ཁི་ཅིར་ཅིག་ལམ་དེ་དང་དམ་དམ་རེ་ཡོལ་ཁོ་མིན་ཅན་ཅི་ལམ་ཐིག་ནདར་ངེ་ཅིག་ལམ་མང་པོ་ཅང་ཡོལ་ཅི་སེམ་གལ་ཐེབིང་ངམ་ཞལ་དེ་ཅིམ་ཚན་ནམ་ཁོ་སེམ་སམ་ཚོལ་ཅིག་ལམ་ནམ་མ་གཞན་ཡ་ཅིག་ལམ་ཙམ་མ་ཡིན་པར་ཚེ་ཤོག་སོང་ཅུབ་ཞེ་པིང་ཁ་ལམ་ཞིག་དང་ཕེ་ཅི་ལ་ཁ་ཅུབ་ཞེ་པི
2: 대트르는 코비 디급데레 댄함시 바스티 멘쿠르 톰마 살릉 바츠니 델지 톰바나 바츠스다비 토 냔주르 사른고 바당 종메 옐코르바 지지 칸이효알 멘가시기 함뉴시비 멘쿠르 바시 톰브르 지그니 랑닐라 멘쿠르탄 조톰메브르케리잉 바시 셔르송마셰브르 치 강우르 지진데 냐리효알 년대의 고민천지 루치의 라스크다 점이효알 키 멘쿠르케 샤샤머나 아메스른 조르 요멜당 달바 알랑쿠르탄 기 요멜 알랑쿠르케 고접 요멜지라 셔브셔르 양양시 바당 자릉지 바당 치송비 리가 청마 랑접숑 바스탱킬시지 아제니 코르츠르 레나와라 다르차 예이능 예다당
3: 그잠닌 징앙슬데는 촐르치글음 즉친당 녀충라 차비 잠능 렘비 이르카그나 델립숑와르레 단남 촐름 토르긴르 갈비 시글음식임비 치그사당 가양위 만당와수고 지르카글은 망포로기 고민청기 산고발랍샤지레 저디 체초고 된지글랑 갈림샤칠 워중섭 조피 멘코르 창마 슬릉드 쳔므그 집제비 삼투 멘코르랍지 바당 코르금라 가양위 콘두나 드그치 드그줄시 오바마슬레 냐사 창므라 랑츠 지가양위 응압실지 드그치 드그줄시 요레 나 고르모니 라시와르치 멘쿠르타 만바 고드급시 오빠 마슬 워중서 조피 멘쿠르 잔득랑 아제트마루 녀츠르마트나 고드급시올라 사그니지 만치 통콩 등 냠급시니 셔미 등 르자드기 포바수 토숑 니슬망포 타줍시 뇽세레
2: 딘지에 딘징 간네 말릭 츠흐 담부시기 초르 찌글므디 망든 총비 체속가 람트기지데 저리효알 초르 찌글므 카르통 마시군 멘가시기 워중서 조바디 셔게데 조바디 징 가브른도이효알 멘코르 카스톤 타브지 동무 녀흥거링 시글름테르 도크르셰비 찰루 나르진 지금멜 땅토와 녀니 땅 쪼보로 참드셴킨이 바당 아지스 옐코르셴킨 제망다 송라 데초라 제능 땅 셔르제제 옐코르 바잉 요치 고민천치 셔르템셰슈 머 멍부시가 살릉다다니 산티 코르기 땅 참르셰 바임비 살릉근 존캉탄 등칸양 제망다 신샹 데동다니 아망솔은 존히크징 다르치브다 송요세르
3: Selenga Sizi Dagma Sacha Gangta Yochi, Yekurvi Kachan Rikiba, Kotang Liruci, Stagta Moja Chomlum, Ibjurshin Yule. Chomlum Nyamatin, Dating Chapchi Kajigini, Yekura Nipertan.

야 아리드나 조구청청청마기 키슬따르다 직직시비 디치나 더제니니 제니르 드나 조구청청청마그 자직 시리 처요 아리 다디 차스게 권어르 시당나 다랑랑 근주원 탕다 영나 가미 따르다 다초 샤투 잡조 가나 갈랭 린조 가나 영나 리스르 종다라 가나 긍트르 초르니라 주원 탕스기 요나 직직시비 디친게 니몬데다 흐쎄뜻도니 흐징옴고가 아리 디다나 나총시비가 슬림츠나 디진데 녜게요노고 조고총총 강망즈게양 나총시비가 슬림츠가나 고지게요노가 조키 트긴제리나 조코 티파 가르케이나 조코 아 단지나 고지게요노가 리슬림츠 강망즈가 녜요치르 녜니요나 디쇼코 양나 조고총총체 로카등 참니 더모 리슬망아즈게양 지시라 자지게요치르 아리 드나 직직시비 디칭게니몬디다 파마등 기르긴 탐치겐지나영 샤르가 시기자 노바즈 자지기다등이 아랑게 닝니비 로쪽 아 영나 닝니비 로어 영나 아랑게 닝니비 아 다워등 워무터가 직직시비 디칭게니몬디 샤르가 몽우즈 자지기 그준 주언통몸주디 아리그시요지르 아리 드나 조코총총총마게 영니워르데 직직시비 디칭게니몬다 등들다등이 조랑닐 갈랭랭조가나 알레스 카타와이초 아 샤프투 차프조가나 샤프투스 카타와이초 타다시 개치 아리 테나 조코총총 성마게 십드뉴온자 아치잉 럭실럭사르와즈기 냠추엘라땅아 데런 그 조키 딩저그나가잉 조코총총세 로카땅 참니 허릭스 몽우즈 쳇다고 드시요 자디크 롱메노 조코총총 성마게 잉 탕디림 쳔더질리다땅이 초랑니크 갑수흐타라 허릭스 마즈가 토중이나잉 추과 Ri tana tukuchongchong tsangmaga shibta nyunja yang puchar jimga limtsung mwemaga chukka lakshilta yang chirak chingdunju yil. Alungu na yonuga tukuchongchong tsangmaga puchar jimdang lanta tsar chingdunju yiya. Gangra zitangna kongzang sonam sikpi ima chigpa yin yang kenlib jil aradag jaypo sanggi tang korlib jirla chukmargi sekundarila. Ri terang jina yang lakshilak sarwaazga cheta go dhigisiyo dana chukuchongchong tsangmaga ganawa dola nyungo. Amman lak jopa zangshung yang dina jimi namtar yin. Hela norwi kajir jing chatang chana rangduktun tasigiya. Ri dana gauchila nantanga chata pujar jimga darung tangshching donju yin. Amman lak jopa zangshung yang dina jimi namtar yin. Hela nori kajir jing chetang chayna arangduk dun. Ri, tirang lakshin dhinjina yung chukuchongchong tsangmaga narjibka lungwa markira nyenbi wakajili jambi nolanyar yunga riwayin. Ri, dana shunay chi tisa tamzin la tangdi nachung shibi gatsilim tsinga chanchung waririgana gojgiyo nuga rikshil tsangma ngoh chuzgarag dizgi juyil.

야녀니비 쪼꼬총총초 아 텅디 조기 징절근아 쪼꼬총총 남카 로마가동노가 실라 지치총총세고논다라 아 나준지마 로마 지치가동노가 실라 제릉 남을세고논다니가 제도고지시요 찬총니와 티바가 지키는아 나스템즈그라 시중즈기 치도고지시요 리비 가르쿵근아 나총시비 대통령 진히리 시바 대통령 잘롱 종중디 슈거랑한데 무슨이 냠주기 고거시고노 윤힌데인지나 상마냐 주지기 데니 시스템 제로그라 시스템 저요가노 그 총총 상마미기 됐더니 로쪽가비 닌 지기세니 시스템 유과즈 제로시요 지기대초 디스크 능소나잉 두고 총총 상마 캐츠가 아닌데 무슨 리샤가 쳤던 적 유일 리 데나치 디스 담진이라 당디 나총시비가 지그 찬총 동우 조기 드긴 일근은 갖고 어디게 일란디 같은가 당디

야 뉴니비 두쿠총총 아 다타치즈크 산지능 짐반 덴기나 나총시비 가시크 찬총 동우 조기 딩저리인 아리 덩디 조기 딩저르그능아 아 두쿠총총 남카 조마글릉노 그 실레 시티총총 세고노데 쳇더고 리시요 다나치슈니 디스 담즈이라 실레 녜몬디 신년주이 실리아 가니 실레 렌조 가노 능기 선디 슈콘조엔 탕요노 아 디한친닝기나영 실레가 잠치요노 그쪽 총총 상마게영 조랑니가 잠치화데 포우자르지마크르조 디한친닝기나영 쪽 총총스의 로카등 잠노가 실레 녜몬더가 예코즈그 쟁이 아 예코즈글링 히소나 나초 나총시비가 슬림 층거 조기 딩지르그 글마시나영 쪽 디치시비 디칭거 녜모 요 가스터질리다등이 아랑게 살만리비 알스클냐모데 게르겐땅 나냠거 쪽 총총 마즈가 럭치크나영 쪽과 드나가시냐마 시트 시틱 총총 세고노 실런데 신년 유엘

야냐니위 뚜꾸총총소 공닝진의 뚜꾸총총 남카 룰마글릉무그 시일 지틱총총 세고논디 년땅을 슈니치 나준지마 룰마 치시키릉무그 시일 남을 체릉 세고논디 년나땅아 나총시비 가치크 찬총니와 티바가 치키능아시가 대릉포우자 임그 채트고 리오노그 하나 뜸라 시동안 연구이나 참어르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새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고 년다 있나레
2: 얼고머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그르솜
0: 야 다솝치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새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Денжик жирса иннери.
2: Джимчилла джилм хсасуншил. Денжик хиша семсазун.
3: Аджум тахуй апи хжинур ин.
4: Хыгжапа пови джанча ин.
5: Де ядо волин ганча ин.
6: Джумпо чончонто

야녕이비 쪼꼬총총소 다스타치 쪼꼬 산지능 진반 덴기나 나총시비 가슬림 층근 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콩인 하지 당디 리비 가르콩근능아 시스템 제로라 진두나 가노 능기서 시스템 저 요가노 그 쪼꼬총총소마 무기다등이 아 다 시스템즈게 유과즈 아 로브쪼가비 니나 지기세고논데 쳇떡고 리시요 대한친인지나영 나총시비 대통령 진실이 시파 대통령 잘롱종종디 쇼왕안도 모습이 냠주기 고세고노 진실가 르디즈고 대나친 헤마일란드가 등아 아 시스템 도둑가비 년직세고노 리치년주일

0: 조이마 리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지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체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머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버섬
0: 야 다솝치 주송느리 조이마 리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Денжик жирса инэри.
2: Жимжила дилим хсасуншил. Денжик хийша сэмсэзум.
3: Хийша ян цогу чэса.

노르웨이의 거리 론친 세틀리 친예든 입단도네 노르웨이 파렌시 센전 마크롱기 돈비 덴지치 세흑시 빈 차진는 시진 인영에 냥드니 빈 촌친 죄르치 거제시 세친 제르마스세레 노르웨이 현시 지리 십시도네 델리 노르웨이 파렌시 냥니 송초 좀시 능직 세반 촌유세레 세틀리 닌터 페르서 송니 마크롱 등 팀르시 키 노르웨이 현시 집잔데 당림시 급단도네 노르웨이 공개 초등대 필란은 여러분께 문희 된지가 니블라시 바이네. 여러분께 신칠 니브르다 랑스탄 거 된지가 쳇데 간천하디 모폰 크르기세레. 게다롱 난지 단도네. 델리 노르웨이 냐드 니빈 촌치 타지 랑슈그 등 스진저마슬레. 시브디스캅스 노르웨이 와 쿵스 냐드 니빈 촌차 고득시 된지 마슬라. 델리 젠 노르웨이 파렌시 냐드 니빈 촌치 차지 탈 마르글 돈출시 마슬세레. 노르웨이 냐시지 르바다나 노르웨이 땅 파렌시 2년 뒤 공무르 페르스니 고송 팀팅 사라시 고데 에게크 치비 카프스 판슨라 먹돈 잡슈시지 킬림시 요레 팀팅 데리 에제크미 찜 젠진 파 팀팅 데리 에제크미 찜 젠진 탐치 등 초토 덴지가 와능 자르지 덴지가 우크라나 잡슈시 파 데민 고송 조디 소고 잡콘 진냠디라 흐눔시 브르킨드 통 탐이레스레

팔레스타인과 이슬람 고르크 잔지 하마스이 친예든 년 사족베데 릉거 먹든 고출바 오다 등 티자무 버그니비 레스라지 친예든 년 자상과지 도멍 토킹시라 완성 잡고 쉐급 시엔음데 코르스레 사족립샤지레 레스럽 쇼치르 고술등 도르딩 뇽탄지 비 스지리 사클데 잔송시 비그미리 르트미스레 자샤 사크지 한치데 그근릴먼니 신화 산지르 칸가 산고발랍샤지레 레스라지 먹은기 친예든 년 저공물 완성 잡고 쉐발디 오다 등 티침 람주아니 비모 트크시엔음데 코라등 자잉 머니 헤참다르미 포요스레

0: 야 저거 데모
1: 지금 다시 데모나
0: 아 데모 데모
1: 그
0: 도군글럭치 채튼자글럭스 그랬지 올해 로 채튼자글 대릉 니마 켈라 카르스니 글럭스긴고
1: 오 야야야 다 채튼자글럭도 초라 대릉도나 초통와 초선북소이 바로 텐지 번역은 건든바 저질한통 건든바 그 소위 체크건 건든바 영주가 다 남로살이는데 리프랑 대통령도 채터 가득가득글럭치 건니
0: 야 고다 과든치
1: 아 다 빈손이다 개근 남바용 다 정문 거라 소지가 지금 토고가 샤이쇼
0: 아니
1: 아니 개근 남바용 남도 사위나데 저기 샤와람도 이제 혼자 나 가도 가도 넣지 근데 개근 남바 다 니가 가고라 라파타라이 농나 농라 공천이 이제 갈리 몽용 거노래
0: Gengen number on chicken, yes, it's a jagalondo. Read it, eh? Only the Tongi Munga. The Pomodomago. They go say the Gongan Josukun, Olong Viola. Pomodomago. Ole. Pomodomago, Sergutemba.
1: Ole, Sergutin Kazi, touching Matama.
0: Pomodomago, yeah, Jandro Stescuno, the Sergutamo, yeah.
1: Ole, Ole, Ole.
0: Kajimilis, not good, Gladimo.
1: Yeah, demo.

0: 야 조금 데모
1: 데모
0: 초리 쓰나 시기다 레이더 와 세븐 자그 글런드 지금 삼리로 체크지 영나리 와샤키
1: 오야 대충 건전마다 체미로마다 포모로마다 체랑도마다 라마 잠발라 스와 칸젤라 로스키스케니
0: 아리
1: 렌산 지메나데 라마 알레테치크 텐자 아마 데길라 케체모 티치다나모
0: 알레테치크 텐치 파마 길라카
1: 아야
0: 야 갑자기 밀리스나 코트길라고 디모
1: 디모

야다나 대릉 그 급사리 타통리 선대비니 순이 고드그누가 만천이 조글랑 베라실든 청석군고 도는든 참리르 제크런 킹게 덕고지 감디 디소통 코르쿠담진 신이 리스는 페퍼르 갑스스 영 와르쿠스조 리스나 신킨지 조고메나 나지 다르탈리 쳔달라 산지 비상클 한지 용진년름트 르만천이 조그 글러냐몬더 부디인

야 조금 남았다나 공내가 지란 지들만 천리 속을 넘비르 세든 창수군고동 냐모데 냠거로 용진들 때나 샴니 고브드군고 참디 럭기 르만 드고 찍을 넘비 얼군 공부 연한 통보 메신에 말아지인 말은 대형 소소는 참디 럭기 석거럼 양나 갑지미 리스나 류아 샹킨 쪽고요나 감디 티소통 고급 담지 신이 리스나 페퍼 갑스시 양은 이렇게 리스나 신캠메나 마치 샴니 만타데 제지

오싱알아 앙일린야 온다 고양가 앤데 고고 온다 조자할랑 찌마고 오싱알아 앙일라무 오싱알아 앙일린야 Hondi zo pi tog anta gura anta zorgu mo

야, 니니비 두구총총초 천안바 데모이나 다르타이치 저거 산지 너젠반 덴제나 소르문 정르군 칭칭 워커룽 칭거 아 세투티스라 나당 카르마치 담비 등 다통시 준비 나총시비 가세거 다통림 체인 안지나 두구총총치 리특거 두고 보자르지미야 아리 데나 두구총총성마기 키슬따르다 직직시비 디치나 더제니니 제니르 데나 두구총총성마그 자득 시리 처요 아리 다디 차스게 고너 시탕나 다랑랑건 주원탕다 영나 가미 따르다 다초 샤투 탑조 가나 갈랭 린조 가나 영나 리스르 종다라 가나 강트르 초르니라 주원탕스기 요나 지그치시비 디칭게니 몬디다 흐세트토니 흐칭옴고가 아리 디다나 나총시비 가슬림츠나 디진데 냥게 요노고 듣고 총총 강망스게 영 나총 시비가 슬림 챙가나 고지게 요노가 조키 튕진이나 조커 티파 가르치이나 조커 아 단지나 고지게 요노가 리슬림 쓴 강망즈가 니 요질 니 요나 디슈고 영나 조커 총총 체 로카 등 참니 너무 리슬 망아즈게 지시라 자디게 요질 아리 드나 직직 시비 디챙게 니몬디다 파마 등 기르긴 탐치긴 지나영 샤르가 시게 짜노 바즈 자지기 다땡이 아랑게 닝니비 로쪼 아 영나 닝니비 로워 영나 아랑게 닝니비 아 다워던 워모터가 직직시비 디칭게 녀모디 샤르가 몽우즈게 자지기 그친 주안통 몸주디 리그시요지르 아리 데나 쪼꾸총총 청마게 영 니워르더 직직시비 디칭게 녀몬다 땡들 다땡이 조랑닐 갈랭 렌조가나 갈라스 가스타와이죠 아 샤프투 샤프조가나 샤프투스 가스타와이죠 다다시 같이 아리 데나 쪼꾸총총 청마게 십든 요자 같이 영 럭실럭사르와즈기 냐프주엘라땅아 대런 그 조끼 딩저근은 아영 조고 총총세의 로카 등 참니 허릭스 몽우즈 제타고 리시요 자디크 롱메노 조고 총총 참마게 영 당디 림츤 더질리다 등이 조랑니크 갑수타라 허릭스 마즈가 도중이나 영 축과 리드나 조고 총총 참마게 십든 요자 영 포자 님거 림츤 몽마게 초크 럭실데 영 저르칭 돈주이 알롱우나 요노고 조고 총총 참마게 포자 님당 산타 사르칭 돈주이야 Gangrezitana, Kongzong Sonum Sakbima, Chipa Yin, Kenlivjel, Aradag Japo Sangitang, Kolivjela, Trumargi, Sekundarla. Hari, Terangina, Luxil Sarwaz, Gicheta Gorisio, Tana Chokochon Tangmaga, Ganawa, Dola Nungo. Amenla Chopa, Zangshung Yang, Din, Jimmy, Namtarian. Hela Nori Kajerjang, Chatang China, Rangdukton, Tasikia. Hari, Tana Gauchila Nantanga Tsata Pujar Jemga Tarung Tangshin Donjuyil. Amen Lakhchopa Zangshung Yang Dina Jimmy Namtariyin Hela Nuri Kajir Jeng Chetang Chana Arangduk Dun. Hari, Tirang Lakhshin Dengina Yang Chukuchongchong Changmaga Nardibka Lungwa Markira Nienbi Wokajili Jambi Nolanyar Yungariwayin. Hari, Tana Shunichi Tisa Tamzinila Tengdi Nachung Shibi Gatsilim Tsinga Chanchung Ririgana Gojgiyonuga Rizil Changma 我出自个儿个地址给注意了。

야 형님이 조금 총총초 아 당디 조기 징질 그능아 조금 총총 남카 로마가 동노가 실어 지치 총총세고 논다라 아 나준지마 로마 지치가 동노가 실어 제랑 남을세고 논다니가 제도고 즉시요 찬총니와 티바가 지키는아 나스텀즈그라 시중즈기 치도고 즉시요 리비 가르쿵가능아 나총시비 대통령 진히리 시바 대통령 잘롱종 중디 슈거랑안도 무즈니 냠주게 고거시고노 윈힌데인지나 상마냐 주즈기 데니 시스템 제로그라 시스템 저요가노 그쪽 총총 상마무기 됐더니 소쪽가비 닌 지그세니 시스템 요과즈 제로시요 지금 저 디스크 능성나영 조구 총총 참마 캐츠가 아닌데 모두 리시아가 찾던 중 유일. 아니 대나치 디스크 담증이라 당디 나총시비가 지금 잔총 동호 조기 등질 가능하고 어떻게 일한데 같은가 당디 냄청근하고 어떻게 오는 것이 냐무는 니가 아치 냠스시냥나 참모래. 대나 조구 총총 참마 선능마지 십등 유언자 아주 조기 등질 가능하시 유일.

야 형님이 조금 총총 아 다타치 저거 산지 있는 진반 된기나 나총시비 가스크 산총 동호 조기 딩저리인 아리 등디 조기 딩저기능아 아 조금 총총 남카 조마글랑 노그시라 시티 총총 세고노데 쳇다고 리시요 다나 치슈니 디스 담즈엘라 실라 녜몬디 신년주이 실리아 가니 실라 렌조 가노 능기 선디 쇼컨조엔 탕요노 아 디한친닝기나영 실르가 잠치요노 그 조금 총총 참마게영 조랑니가 잠치과데 포우자르지마크르조 디한친닝기나영 조금 총총 세로카 등 참노가 실라 녜몬더가 예코즈그징이 아 요코즈글린 히소나 나초 나총시비가 슬림층거 조기 딩질거 글마시나 양초거 디치시비 디칭거 녀모 조 가스터질리다땡이 아랑가 살만리비 알라스클 녀모데 게르긴땅 나냥거 조코 총총 망아즈가 럭치크나 양초과 드나가시 녀마 시기데 시틱 총총 세고노 실런데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히 제가 디지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머 차티 아니서도 얼고중 차티 조버솜
0: 야 다도치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 노거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Денжик жирца иннери.
2: Джимчилэ джилэм хсэсунсэл. Денжик хийша сэмсэзун.
3: Ачумур тахуй апи хчинур ин.
4: Хыгъыпжапа пэуи джанча ин.
5: Дэ ядэ волин ганча ин.
3: Джумпо чэнчэнцэ

야뇽이비 두고총총소 다르타키 저거 산지능 좀반 된기나 나총시비 가슬림 층근 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콩인 하지 당디 리비 가르콩근아 시스템 제로라 진두나 가노 능기서 시스템 저 요가노 그리고 총총성마 무기다 등이 아 딱 시스템즈게 유과즈 아 호주가비 니나 지세고도는데 제도고 지시요 대한친인지나영 나총시비 대통합진 시리 시파 대통합 잘롱종존디 슈왕안도 모스가 냠주의 고세고노 젠시즈가 르디즈고 다나친 헤마일란드가 등아 아 시스템 토브쭉가비 년직세고노 리치년주일

여러분은 종이는 큰기 친입든 있네. 응일로스 단지 신주 현실께 복사라베티. 외히 사크친 탐트클립숑위 사클와르치 찹슨 트르술디. 여르그르코위 사클치 응일로스 단지 좀 던중탈 잔술 찹침시요라. 아메리카 세종근 제독 체비 뇨총스 지등 제치 냠디 신술 디피르 비샤출디 콜라슈 응일로 년카르날리 제치르당 유세레. 현실립샤지레. 외히 사크친 탐트크네 총르 크신 테비 제소인잉. 뇨총 세치 제 단지 문비 랑신 흥어정니 유레. 차퍼트 아메리카 세종기 쇼멍 냠디 제 담자라 니흐테미 비 랑신 요비. 디 세치리 제치 르글름 나 뇨잡소 스파등. 콜라슈 차쿵는 사크지 환주르 등 따르뚝 도듬 타치 닌카 니레빈 제친 조빈 요스레. 냥샤리프디나 고첼 토아 등 뇨총 세치 제 단지 문비 랑신 등 데문 사클 와르치 차슨 자트가 니블디. 니쿵 콘돈 노히 등 초토 진진 참차발리 판슨 흐진 테빈 요레. 아메리칸 요총 스지디 요르그르코비 사클라 쉐프숙직 논히 테빈 요라 아메리칸 요총 쪽버므니 고틀 용첩데 젬터 등비 콜라슈 요총 코리긴 나르디 인제도 쳬르시 오퍼는 돌레 냥실리프단 돈네 사클와르체 찹슨 트르수 제긍기 요르그르코비 사클 제릉을로 단지 나르디 냠신데 등 요레 외히 사크진 탐트글리 콜라슈 니콩 등 난좀 총르지 진 콘돈 탈라 뇽잡지 요라 관주르 파르눈 짐던중 제신데 동아등 니쿤 워렌쿤 젬터 등 요라 응일로 차글은 젬슬라 제칠 등위 고라슈 관주르 등 응일로 단직 제 흐친데 탐치 응기 니레빈 찹친 등 제신 요스레 여러분은 동양의 큰근 고아 좀 봐. 된 도스 이단도네. 문희 니쿤 콘돈 타지 응육자리 응일로 차근 젬바 등 관주르 철 제마른 로비 닌크르 차답지 요레 관주르 파르슬 달바 등 응일로 제마르차 젬터른 로빈 코리고트 총어린 팬드 제칠은 로스비 응은 제츠부 조비 니퍼잉 잔술 지오세레

0: 这个土鬼家伙个儿子个干完呢？ 사이가 대대가 엄마 탈사지요 나 젠즈가 웃소니가 삼국 데니 어득가 머키다 쳇슬어 든적고 그거너 디 와르테 가머키 엔자리 사이란 조 문조고 쪼파 나츠그리 용즈그라 단디 삽그 셔탄스 디비전 예노 쳇슬 쯧타르디 저거 저온 쿠르탄 지비 아른친가 노르거 어와츠 탑츠지 체리 초마 담지포 호목 담지라 가능지네네 이젠 법정은 능가 니놀 쩡메바 아른탕 자와 담지포 다 치르나요 마차가 탑고 바메이크 초나요 누가 먹먹 담지포 다 때랑 한치니 갈랑한 구그르탕 나라 랑가 요 제네 저거 혼로 니허 짱니다 아르젠키 쿠르라스 과타 미치니 아르제우 포프정가 양톡 스테이션 톰보다가 사강시그라 간남사 야비 목숨자 니마르다와 락스루아다위 아머키티 땅안즈그니 남카야라 찜토 찜토 송이 흐트나까 폰트 드그다 드르드르다 자기 간남사라 멈은 트르자 남바나 쪽과 왔다가 오모 탐치크 메톡토 하와르나니 루무 가자자 Njauka vallonchik. Chagar jelun tamchipu tikchuni. Awarnanga kashiran kori. Galangmag tamchila galari langnara yokara. Ta nyubduk chinu tabkanda gashartansik.
1: Sidenji sankun chukbu namba. Tangdiya langchung zamlang rjenshikji bi lechen shtongchimda nechuk. Lechen di zomchig ba shtanjin chotang. Zomchig ankar ba. Cerang Jahi, Stakluwa Stanjin Tsu, Chechu Stakluwa, Aghanchak Cerang Tang, Sonu Marinchin Nihin, Chechi Nyambar, Gwachin Chi, Dadimu.

야, 나, 그거, 너가, 너가, 누구고, 하사, 나, 보고, 이라티, 그거, 너가, 나만, 니고, 하사, 나, 보고, 은, 저거, 잡게, 되게, 뭐고, 하사, 나, 보고, 성원, 뭐고, 야, 너, 되게, 너고, 하사, 나, 보고, 누구, 영화, 저거, 저거, 뭐고, 뭐고, 아살 아다보고고 마라티가가 대츠 중원디에고 아살 아다보고고 너르간다자가 잡게 되게 모고 아살 아다보고고 선나무거르거지 수거리에고 아살 아다보고고 르거영치르르고 얼모르모고 아살 아다보고고 지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手机推送仪。
1: 생글리뉴공감사 샴라 선교를 냠다리 전시구이 땡디 선교를 기낭된소니
2: 삼로사르베 갸람사바 니치치 지블레 수균튜레 림보르지교라 초용의 구디다니 퓨티콤비게 멍지 땡토동신바 시부시규고타
1: 리창기 浙江 舟山坦 宁波루 德심남외고로
2: 赵乐记忆 하사스달라 무시사조섬전남외고로
1: 자르베 망조기 계급 성친 최소시비 침시 주파라 모괴 체비 고르소이
2: 샴팅디 선규르키 낭제 십진 남세로나
1: 디글레 군에 비비니츠 무세 비조니 계급 지기 변조르키 장내기 시저히 시급 조지 시진핑키 무세 비조르 토르미로 와타 무세 비조르 난기 수균 튜니에 토르미로 와라 젠젠 사르드라 데니 지규르 진부르 용화 치 괴시 대낭유 롱아 생기 철규 종업의 구슬로로 산에카기 제고사베 첸세 사르지타 튠레 부규르기 로규지 고급 탐지 시바타 벤조 피게 동베 슈갸사티 문센 벤조 토 조규 균총 시바 수균 튠레 제르순 젠타 링뉴진 장도 젠체소 지규르 진보 시규르 군디 동아 제체니 뷰디 공비기 멍시 덴토 동신유 발레다오 숨베 덴조토 랑게기 둔듄 진베 겐진 미미 넘부 지제 장인 개바 河南토 푸르규 토마 제바 리그룹 중니 타바르 콜라시브로 푸르규 토마치에비 소제 미미 넘로 치슈 티르교르슈 푸르규 당부디 지진 로양 코르텐 소보 마간 체유 공시 심주 사비치에비 코르텐키 미미 넘로 덴뷰강 푸르규 제교로 겔렌 덴부 제유 코르텐이 솔레기 르지 더비마타 테니 트위치 디제기 디베 멍시 로라지히 니도 니쟁을 리도 응아바라 지켜 주지 시진핑기 로양 코르텐 소보 마간 체육 공세를 도심 능급 팅럽 수준 리리티 첸제기 누주타 카체드 메베 락제 각도라 슝눈 침부접디 랑데 서트위기 피게 람베토 꾀괴시 니드 능규 시진핑기 중국 남베 팅럽 제문주를 용보라 탄토 모티 수준 리리 야군니르 괴바타 수준 리리기 락제 정니기 콩도 취발치괴 제와키 소르지 유지 송토 지급 주지 주비 낭비 카초 실손 길에기 소재기 튕기 규림타 림주 지더 비입 균투 렉소 담아규 튕기 레주 치로 숙진 신유 길에기 롱로 소고르감 코르텐 링뉴 소제 소주 우친 양부 윤기 안주 디빌링게니 링뉴 튕기 규림라 편제 응외수 튕바르 제니 링뉴 튕기 규림기 레뉴 레추 나르베 치로 동규 대히 땡아 추수 계능 신의 리그룹토비 튕세기 소유 제와티 다자 추수 직내 니낭 내려 픽뷰 리그룹 제도부터 나토로 렌디베 뉴르체 갸자니 슈토로 진 유지 제도 수균 튕내 지교를 진보를 세나 뷰사르 튕기 뉴슈 피제 동토 니도 니 접시료 다오 주파라 지켜 주지 시진핑기 개용기 천세 속신타 계급 천리 락제 자기 속신 강니기 윤시 속신시 기토 송시 계시낭니 전제 서두단 튠례 서두 냠디 띵습 제규로 군디 띵디 당대 뷰사르 튠기 뉴쇼 폐제 주규로 람디 제규시 대낭유 시진핑기 락제 사바 폐주 훈다제니 수균 튠례 규르구 심보르 제디 튠례 제르순 젠타 링뉴진 방미 젠제라 규규로 군디 동괴시 송토 지림기 니디 제바타 링뉴기 마나 제바 방미기 시단 제바지 랑게기 수균 튠례기 다자 상제 사바 되신유 세니슈 듀니기 닝고 듀니슈 최종이다 첸축지 송회지 게퇴유고르 주세 시대니바 아이다 화청 딱젠기 주신 용기 고르동 주대 남자 갸단 십지 시구 상마 자주 토베지 조허르 로지 대통리 아이다 화청 딱젠 담에 지주 시에바라 파르타 대외 니로 송화 준규 중국 주신 소바 외고교 주수 진이르 슌파 게퇴유고르 주세 시대 남자 기 수준 우진 陈建伟이 유고르 주신 니스바규 공시 인류 주수 차대 대신부터 마라 용기 정지젠기 특주 마라 대신신 태낭 정지젠기 주교타 코주 마라기 튠주르 디부 대신 정지치모 멍시르 세비 송녀르 시덥지 주디 지용리 안주 뷰디 공비라 대교르 체유지 주유 려우닝 안강 강성 겐지세유 공시 코르카낭 인류 튠기 레림 코르교 뉴르부 지신유 Kelegi, Jangde Simju Sabi Chine Tunki Tupi, Mixi Guji Jegu, Zhongguin Nami So, Leda Kishinang, Dela Ngang Guji Chegu. 辽宁省级苏烈塔七天间天气厅长宣布正严级龙安县级七个月中的卫星安全苏烈马拉基中车仓位上下对比也不希望他乔永年兰库尔塔多农在九路阿尔加杰克斯索水军上街团队人力成绩监塔帮面女级监督人表的协定水军团队级对比战争人物全永年投入东局演习决议天气下来 让给给阿尔加里里给成绩拉在给给忙过去前边人力所在秋塘就听不到兰国团队给女主三边浪库拉店里普通用我前边其中其实怎么能给昂唐不离吧开大里里塔米德林力送的前边阿尔加加线上热热塔所的七叉拉端图不所随军团队给大家参加三队队友都接的给多不谈选手三把给把的七星又不是